0: 원 제주에서 사는 노드서.
1: 안녕.
0: 4.21 update.
1: 4.4. 5.6, you're clear, we're fresh.
0: 46, I'm out of mercy.
1: 7-4.
0: 4.22, still down, field.
1: 7-4.